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메마른 감성을 자극하고 여러분과 함께 공감을 나누는 곳, 문화 쉼터.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학쉼터의 김설매입니다. 오늘 문학쉼터에서는 최종옥 작가의 수필 정신연령의 승화, 김동진 시인의 시 불빛의 노래, 그런 물로 살조지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의포단장 온 매무시와 얼굴을 깔끔하게 가꾸는 것은 타인에 대한 예의이자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일이다. 꾀죄죄한 모습은 타인에게 주는 이미지를 흐리울 뿐더러 본인의 정신적 게으름을 노출하는 행위다. 허나 그것이 요란한 치장이나 분에 넘치는 사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나이에 걸맞은 세련됨, 편안하고 깔끔한 인상을 주는 자연스러운 자태야말로 바람직한 노년의 풍경이다. 외적 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적 미를 가꾸는 일이다. 내면이 텅 비고 언행이 시대를 따르지 못한다면 아무리 고급 화장품과 명품 옷으로 휘감아도 결국 언행이 나이를 노출할 것이다. 내면의 기질이 우아하게 우러나올 때 비로소 외면의 단장도 빛을 발하며 진정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되는 법이다. 그래야 진정 멋진 노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생리적인 나이는 한 해 두 해 늘어가도 정신적 나이는 가꿀수록 줄어든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노년의 지혜다. 환몽기에 접어들어도 생리 연령과 정신 연령이 반비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신 연령을 반비례로 역전시킬 수 있을까? 그 답은 명확하다. 바로 시대의 맥박에 맞춰 신생 사물을 대담하게 받아들이며 젊은이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현대식 노인이 되는 것이다. 얼굴에 기미가 끼고 주름이 느는 것은 어쩔 수 없어도 정신적 노화 속도는 자신의 노력으로 늦출 수 있을 뿐더러 사고방식만큼은 녹슬지 않도록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한다. 젊은이들과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현대식 노인이 되는 것, 그것이 곧 정신연령의 승화일 것이다. 이젠 살 만큼 살았는데 이제 볼장이 있나? 하며 습관대로 그대로 살려고만 하지 말고 아무리 인생의 후반전이라 해도 자신의 키 높이에 맞는 여생의 설계도를 세우고 금사락처럼 귀중한 시간을 함대하게 안배해야 한다. 젊은 시절처럼 거창한 목표는 아닐지라도 하다못해 아주 사소한 일일지라도 매일, 매월, 매년을 단위로 작은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꿈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작은 성취감을 맛보며 사는 노년이야말로 생기가 넘치는 삶이다. 나는 정년 퇴직 후에도 평생 종사했던 전공을 살려 연결시의 공업기업에서 여열을 불태웠다. 35세 이하라는 회사의 연령 제한도 파격적으로 깨뜨리고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오기 하나로 비록 직장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더욱 집중하고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나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해졌고 오히려 매일 배우고 도전하며 마음은 날로 젊어지고 자신감도 다시 채울 수 있었다. 직장에서 젊은이들과 친구처럼 어울리며 마음만은 언제나 청춘이었다. 언제 자신이 나이를 먹는다는 생각조차 할 겨를도 없었다. 이사장은 입버릇처럼 나의 정신 연령이 40대라고 듣기 좋은 말로 고무 격려해주며 움직일 수만 있다면 70이 될 때까지 계속 일해달라고 당부하곤 했다. 이런 활력은 단순히 의욕만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낡은 터에서 입한 먹던 생각만 하며 과거 경험만을 가지고 고리타분하게 우기지 말고 부단히 자신을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적응시켜야 한다. 컴퓨터를 모르면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웹네트워크 시대에 사는 나는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넘나들며 젊은이들과 대등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무기를 갖췄고 업무 소통의 장벽은 허물어졌다. 단순히 과거의 경험과 경력에만 연연하는 선배가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하고 함께 호흡하는 동료가 되고자 했다. 멋진 황혼 인생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사회생활에서든 가정에서든 명석한 두뇌와 유연한 사고를 유지하려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신생사물에 대담하게 도전하며 진부한 습관을 과감히 버릴 줄 아는 멋진 노인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풀 빛의 노래. 바람에 손을 잡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른다. 푸른 옷 지어 입고 푸른 검 뽑아들고 삶의 터전을 가꾸는 저 푸른 영혼들. 폭우가 내리거나 말거나 어둠이 깃들거나 말거나 항시 주어진 자리에서 조용히 진실하고 억센 삶의 노래를 부른다. 삼동의 추위에 눈을 감았다가도 실바람 한오리에 눈을 뜨는 푸른 생명의 노래. 녹색 신앙으로 하늘을 받들고 녹색 신념으로 세상을 물들이는 무궁

향한 푸른 사랑의 노래. 불빛의 노래는 번개가 쳐도 불빛이요, 전둥이 울어도 불빛이다. 흙을 떠난 적이 없는 푸른 물결의 설레임 속에 불빛 리듬이 너울거린다. 그런 물로 살고 지고 옛 성인이 이르기를 인생을 물처럼 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물로 살 수 있을까? 산곳간을 흐르는 옥개수에 동구 밖을 흐르는 실개울에 도래굽을 감도는 여울모래 풍진에 찌든 한몸을 담그면 물처럼 살 수 있을까? 요연하면서 강한 외유 내강의 물, 칼로 베어도 베어지지 않는 물, 바위에 부딪혀 육신이 으깨져도 금방 다시 살아나는 물. 머리를 숙이고 자세를 낮추고 견눈 한번 팔지 않고 낮은 데를 향해 자기를 던지고 내쳐 주어진 길을 달리는 물. 그런 물이 되고 지고 그런 물이 살고 지고

0: 청취자 여러분, 오늘 문학쉼터에서는 최종욱 작가의 수필, 정신 연령의 승화, 김동진 시인의 시, 불빛의 노래, 그런 물로 살고 지고 이렇게 세 작품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설매였습니다. 여기는 도나시 육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
1: 听众朋友，这次朝鲜语节目播送完了，感谢收听。 请您继续收听本台的其他节目。梦想电子支付，谨防电信诈骗，维护消费者合法权益。普通话与素质同在，与形象同伴，与文明同行。